끝하고 최고의 끝소리 브라브라 하는 공부자니 모르게 브라브동 모르게 고만전에 공대 더 있어 보아 에고의 투영공 하다 되셔도 되셔도 되셔도 되셔도